말로 아디마투나 크기기 시상 구레도 칸고네 치안 파나 지랑고네 치안 파나 자망과 크네 치안 파나 아무 카나리 치망군 그 지마야 원카 크네 클리마샤 원카